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으로 성산램프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홍은램프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대의 성수방면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또 성동분기점 부근도 밀리고 있습니다. 성동분기점 부근은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내부순환로와 합류지점 부근 4차로에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더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또 여의도 부근부터 청담동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더 어렵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지금 방화대교부터 한남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엄마! 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도심에서는 연등회 행사로 종로와 장충단로, 우정국로 내 도로 통제가 있습니다. 종로는 오후 1시부터 흥인지문에서 종로 1가 사이가, 또 장충단로는 오후 6시부터 동국대학교 앞에서 흥인지문 사이, 그리고 종로의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사거리 사이와 우정국로의 안국동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사거리 사이는 오후 6시부터 도로 통제가 되니까요. 도심 이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일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는 고장차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장차 여파로 뒤로 복정 나들목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0: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연등회 행사로 도심 종로와 장충단로, 우정국로 내 도로 통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통제가 시작되는 곳은 종로인데요. 흥인지문에서 종로 1가사입니다. 오후 1시부터 전면 통제가 시작되겠고요. 오후 6시부터 통제되는 곳은 장충단로, 동국대학교 앞에서 흥인지문 사이, 또 종로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로 1가사이, 또 우정국로는 안국동 사거리에서 종로 1가사이 전면 통제도 시작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부간선 지하 도로 일직 방면으로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뒤로 정체되고 있고요. 내부 순환로는 지금 성산 방면으로 홍지문 터널에서 홍은 램프, 또 홍제 램프에서 연희 램프까지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연등회 행사가 진행됩니다. 잠시 후 1시부터 종로 흥인지문에서 종로 1가 사이 도로는 전면 통제 시작되고요. 오후 6시부터는 다른 구간의 도로 통제도 시작되는데 장충단로는 동국대학교 앞에서 흥인지문 사이 그리고 종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사거리 사이 또 우정국로는 안국동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사거리 사이도 도로 통제가 시작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으로 일직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 송파 부근에도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4km 구간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1도고요. 습도는 35%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잔을 또 한 잔을 마시고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이 밤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교통정보.
1: 현재 서울 기온이 29도입니다. 뜨거운 햇볕에 초여름 날씨인데요.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여러 건의 집회와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가 조금 전 낮 1시부터 중강역에서 흥인지문 구간 양방향 진입 못하게 막아둔 상태입니다. 오늘 저녁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이 행사 준비로 중강역에서 흥인지문 구간 전면 통제 중이고요. 이 때문에 오후에 율곡로가 많이 혼잡해졌습니다. 안국역에 에서 원남동 사거리까지 반대 방향도 율곡터널에서 광화문까지 정체 급심합니다. 또 다른 우회길인 을지로는 을지로 3가에서 을지로 입구 역쪽으로만 정체고요. 오늘 저녁 6시에 동국대학교를 출발해서 흥인지문을 지나 종로 조계사까지 가는 연등 행렬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구간도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0: 가시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왜 완행경찰을 타느냐는 질문에 한 여행 작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들고 있는 책을 마저 다 읽으려고 탔다. 책을 읽다 지루해지면 창밖 보고, 창밖 보다가 지루해지면 앞칸이나 뒷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것도 지루해지면 다시 책을 읽고. 기차만큼 책 읽기에 좋은 장소는 없어서 완행열차 전문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갑니다. 완행열차보다는 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고속열차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생각, 쓸데없는 행동은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게 미덕이고 능력인 줄 아는데요. 자, 한 주에 그렇게 살았다면 시간도 버려가면서 딴 생각도 해가면서 틈을 좀 주자고요.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달린 덕분에 잠시 쉬어가도 되는 간이역 같은 날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류지광이 부릅니다. 이쁘니 꽃뿐이 이쁘니 꽃뿐이

0: 인터넷 검색하다가 기다리는 1, 2초를 참지 못하고 휴대전화 화면을 막 터치하는 제 모습 보면요. 내가 너무 서두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요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검색보다는 사색이라고 합니다. 한 주와 한 주 사이 틈이 필요한 날. 자, 사색하는 주말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욱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네가 인간이야 호통의 달인 개그맨 최국 씨와 함께 대신 화내주는 남자 다시 듣게 합니다.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습 때문에 삼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었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드립니다.
1: 국외국이 최고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오늘 밖에 왜, 쟤들 왜 저러는 거야?
1: 우리가 해요.
0: 효과음이 제때제때 나오질 않아. 어? 분기가 다 빠져가지고 지금. 네. 자, 소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네. 대신 화내주는 남자.
1: 그렇습니다.
0: 예. 아, 그리고요. 저 스튜디오 문 좀 제대로 닫고 들어와야지.
1: 아, 진짜?
0: 열려있잖아.
1: 일부러 열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더워서?
0: 난 그래서 덥기도 하지, 덥기도.
1: 아, 일부러 열어놓으신 줄 알았어, 진짜로.
0: 아니, 에어컨 좀 틀어달라는데, 네. 전기요금 안 내서 에어컨도 안 틀어주나? 네. 어? 에어컨 아니, 좀 틀어달라고 그래.
1: 여기가 네? 지금, 네. 그거잖아요. 뭐.
0: 다 안 돼.
1: 불.
0: 못 내고 있잖아, 전부 다.
1: 아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지금 공공기관 그거잖아.
0: 그거는 뭐 정부 시책이니까. 네. 네. 에너지
1: 자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에어컨 전... 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에어컨은.
0: 화를 내야 되는데.
1: 아,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무튼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이거 뭔 방송국이 이게
0: 예. 이게 최국 씨가 말입니다. 이거 다른 일도 아니고
1: 더워!
0: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는 그런 극한 직업의 이 코너인데 예, 뭐... 이 덥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앰뷸런스 올릴 수 있어.
1: 땀 좀 많이 흘리겠는데 예. 오늘.
0: 아 저 시설팀에다 전화는 했대. 예.
1: 아 그래요?
0: 너 어느 세월에 들어오냐고. 아 자.
1: 일단 나중에 준다고 하고 일단 틀어달라고 하세요. 외상 외상.
0: 여기 다 외상이야.
1: 아, 그래?
0: 다 외상이야.
1: 몇 년째 외상인 거야? 속도 좋아. 다 봐주고 뭐. 아무튼, 예.
0: 아, 요새
1: 빨리
0: 뭐.
1: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0: 요새 화두는 뭐, 이란 전쟁, 그, 플러스. 네, 우리 네. 주식, 저, 삼전 닉스 뛰는 거 아니에요?
1: 예. 네. 그리고 지방선거.
0: 있어. 오케이. 어, 지방선거도 있지.
1: 예. 네.
0: 전에 뭐, 주식 한다 그러지 않았어?
1: 아니, 없어요.
0: 다 팔아치웠어?
1: 아, 네. 에? 아니, 뭐.
0: 아, 요새는 안 해?
1: 팔아치울 정도로 한 게 아니에요. 네. 아시잖아요. 제가 뭐 있어야 하지.
0: 네, 알았어요.
1: 아우, 이거 삼성전자 진짜 1년 전에만 사놨어도 이게 어떻게, 얼마야, 그죠?
0: 제가요, 그 얘기하니까 아까 저 휴대폰으로 삼성전자 이런 거 이제 검색어에 있길래 그걸 네. 눌렀어. 그걸 누르다가 이게 쭉 휴대폰에 이렇게 올리면은 마지막에 하면 뭐 인터넷 카페 글 그런 것도 있잖아. 네. 거기에 뭐라

0: 없었나 봤더니 이게 있더라고. 지금 이 삼성전자가 7만 원에 끝났는데
1: 네.
0: 이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거야. 이게 언제적 얘기인가
1: 네,
0: 했더니
1: 언제예요?
0: 2025년 7월 달이야.
1: 와, 작년 7월이야? 1년 전이네.
0: 1년도 안 된 거야.
1: 1년도 안 됐네.
0: 아,
1: 와, 그럼 지금 21만 원막 22만 원 하잖아요, 지금.
0: 21만 원이 뭐야? 지금 뭐
1: 얼마야?
0: 28만 원 막 이거 하잖아, 지금.
1: 와.
0: 어제 28만 원 저 찍었었어.
1: 1년도 안 돼서 4배로.
0: 아, 근데 작년 7월 달에 글쎄 7만 원이래.
1: 네.
0: 그래가지고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그 전문가가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요? 거기다가?
1: 뭐라고?
0: 목표 주가.
1: 네.
0: 삼성전자 목표 주가? 7만 8천 원.
1: 7만 8천 원이었어?
0: 작년 오. 7월에.
1: 야
0: 그런 거 알았으면 사는 건데.
1: 근데 이런 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없는 게.
0: 네.
1: 4배가 올랐잖아. 예를 들어서.
0: 네.
1: 1년도 안 돼서 4배가 올랐잖아. 그러면.
0: 네.
1: 저도 한 뭐 1억 정도 넣으면 한 4억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저 같은 애들은 100만 원 낸다고. 100에서 400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한 방이 필요한데 네. 돈이 없으니까.
0: 종잣돈이 커야 된다.
1: 그렇지.
0: 아, 여보세요.
1: 아, 그럼 이제
0: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냐. 조금 조금 모아가지고 해야지.
1: 천리길은 뭐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무슨.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0: 예. 하여튼 그래서 전문가 분들이 참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전망을 하는 것 같긴 한데.
1: 네.
0: 작년 7월 달에 글쎄 그 전문가의 전망치가 7만 8천 원이야.
1: 그러니까.
0: 지금 뭐 그러니까요. 30만이 아니라 네. 뭐 40만 얘기하고 있는데.
1: 아,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0: 아, 그 전문가 분들한테 점잖게 네. 한마디 좀 해.
1: 뭐라고요?
0: 제대로 좀 맞춰달라. 네. 제대로 전망 좀 하라고. 화는 크게 내지 말고.
1: 제대로 좀 해주세요.
0: 네, 그렇지. 네. 점잖게.
1: 그리고 주식 이렇게 사라고 추천하시는 분들. 예? 네? 그런 얘기 하잖아.
0: 뭐.
1: 아, 근데 진짜 비밀이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거라고 에. 사시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0: 에.
1: 그렇게 확실한 정보면 그냥 에. 자기가 사서 자기가 돈 벌면 되지. 왜 사람들한테 얘기해? 그게 참 이해가 안 가. 아무튼 왜 이렇게 오늘 문자가 안 옵니까, 여러분? 화난 일 없어요?
0: 요거 소개해드려야지, 이런 거.
1: 화난 일 있으실 거 아니에요?
0: 아, 요거, 이런 거.
1: 어, 장사가 안 돼서 짜증난다.
0: 그렇지, 뭐.
1: 해도 너무한다. 갑질. 뭐 이런 거. 지금도 실시간으로 막 그런 거 당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0: 저거 해봐, 그러면.
1: 저 화물차 하시는 분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 뭐 하시는 거야, 지금?
0: 주식해서 망했다, 이런 분들. 화난다. 주식해서
1: 망했다. 남들 다 주식 돈 버는데 나만 지금 꼬라박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돈 떼인 분들, 빨리빨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릴 테니까요.
0: 그 주식해서 돈 잃었다는 분들 문자를 받으면 화만 내고 말 거야? 네? 화만 내?
1: 이러면 어떻게 해? 내가 대신 사줘요? 근데 진짜로 그런 건 있대요.
0: 네.
1: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0: 네.
1: 진짜 이익을 보신 분들은 조금 또 그런 분들 얼마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
0: 그거 왜 뭐 FOMO라고 그러잖아. 영어로 줄여가지고.
1: 파모?
0: 포모.
1: 포모? 그게 뭐예요?
0: 나는 모포의 반대말이잖아.
1: 뭔데? 포모가 뭐예요?
0: Fear.
1: 어?
0: Fear.
1: F-E-A-R. Fear? 공포? 어,
0: 공포.
1: 네. 그리고?
0: 그 다음에 더 얘기해줘.
1: 오, 네.
0: Fear of.
1: 오브.
0: 오브. 미싱 아웃.
1: 미싱 아웃.
0: F-O-M-O.
1: 어, Fear of missing
0: out.
1: 그게 무슨 뜻이에요?
0: 내가 잊혀지는 듯한 공포. 왜 웃어 형이 좋은 얘기 하는데.
1: 아, 진짜 그런 거야?
0: 아, 시사 용어잖아, 네. 지금.
1: 아, 이게 포모.
0: 포모.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야.
1: 그러네. 포모 증후군이라고 있네요.
0: 저 있잖아, 영어 사전에.
1: 다른 사람은 모두 누리는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
0: 그러니까.
1: 어, 내가 지금 그걸 앓고 있구나. 나 지금 포모 증후군.
0: 아, 너만 알냐? 어? 나도 마찬가지야.
1: 아, 어, 다 그래, 지금?
0: 아니, 나는 그냥 그냥 네. 체념해버렸어. 그러면 그런가 보다. 예. 네. 옛날에 말이죠.
1: 네.
0: 이,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때 어디 고려대학교 정보학과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1: 네.
0: 그 경제 관련해서 그때 허리케인 라디오도 뭐 초대손님 부를 정도로 열려 있을 때인데 교수님까지 불러가지고 비트코인의 미래 뭐 이런 거 들었었는데
1: 아, 진짜? 네.
0: 그때 그 양반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비트코인 그때
1: 맞아,
0: 2천만 원 할, 앞으로 네. 요게 저 2천만 원인데 네. 지금 현재 네. 앞으로 이거 뭐 몇천까지 올라간다는
1: 어,
0: 그런 전망을 했었거든.
1: 네.
0: 아, 니 속으로 2천만 원을 거기를 왜 사? 이렇게 결국 때 사셨으면.
1: 그렇지.
0: 네. 네. 아이고.
1: 아무튼 여러분들 문자를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23, 2311이 아니고, 그거 맞아 이거 빨리 읽어야
1: 50원의
0: 읽어야
1: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그래요. 자, 2311 문자 왔습니다. 청취자님. 꿀꿀했는데 최국 씨 목소리 들으니까 피로가 확 날아갑니다.
1: 왜 꿀꿀한지 그걸 사연을 보내시라고. 왜 꿀꿀한지 그냥 꿀꿀한 대로 끝내시면 안 되고 빨리 빨리 문자 보내주세요. 왜 꿀꿀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2311님. 네. 내가 대신 화를 내드릴 테니까 보내시라고.
0: 자, 1881님이 주식 때문에 화난 분들 문자 주세요 했더니 바로 문자 주셨네요. 네. 아니 주식 때문에 저도 진짜 미치겠어요. 어디서 정보를 슬쩍 얻어서 주식을 사면 꼭 제가 사는 것만 떨어져요. 그러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그걸 팔잖아요. 그러면 네. 그건 또 올라가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최국 씨도 그런 상황인 건가요? 크크크 네. 우프입니다. 우프.
1: 그러니까 이런 분들 꼭 계셔.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0: 내가 뭐 주식한테 화 좀 내야지.
1: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은 오른다.
0: 그러니까 분석하지 네. 말고 네. 우리가 뭐 분석할 입장은 아니고.
1: 그러니까
0: 나 화만 내. 1차원적으로 화를 내.
1: 어떻게 화를 내야 돼?
0: 너 그러면 안 돼. 주식한테 화를 내야지. 네.
1: 떨어지지 마.
0: 그렇지.
1: 1881님이 사면은
0: 그렇지 무조건 올라. 올라
1: 무조건 올라. 알았어. 삼성전자 잘 들어. 1881님이 사면 무조건. 떨어뜨리기만 해봐주. 무조건!
0: 지구를 떠나고 싶냐, 그래. 예?
1: 지구를 떠나?
0: 지구를 떠나고 싶냐.
1: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0: 네, 너무.
1: 아, 못 살리겠어.
0: 너무 저, 김병조 소리, 저, 선생 소리
1: 때문에. 1988년 그 유행어를.
0: 안드로메다 가고 싶냐, 그래. 아, 그럼 니가 뭐 하나 내든가.
1: 알았어, 생각해볼게.
0: 아, 니가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옆에서 한마디 거두는 거 아니야.
1: 알았어요.
0: 아, 그러면, 아, 형, 알겠습니다. 아니, 한마디 하면 되지.
1: 안드로메다를.
0: 또 비웃어요.
1: 안드로메다를
0: 또.
1: 떠나고 싶어?
0: 그렇지. 아,
1: 야, 이거.
0: 안드로메다를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안드로메다로 가고 싶냐.
1: 안드로메다로 가고 싶어?
0: 그렇지.
1: 아, 이걸 못 살리겠어.
0: 아, 그럼 니가 새로운 걸 내, 그러면.
1: 알았어요. 지금 생각 좀 하고.
0: 아, 형이 땀 흘려가면서 그 생각나지 않는 걸 억지로 하나 아이디어를 줬더니.
1: 아, 감사합니다.
0: 그걸 비웃고 말이야.
1: 오, 문자 왔다, 문자 왔다. 형님, 빨리, 문자.
0: 0337님, 네. 네. 아, 근데 오늘 이 시간은 말이야, 너보다 내가 더 힘든 것 같아. 문자는 내가 다 있잖아.
1: 운명이라고 생각하셔도
0: 자, 0337, 조금 참으면 뭐 좋은 일 있어?
1: 아니, 아무래도 저기 선거 끝나면 뭐 좀 좋아지지 않겠어요?
0: 좋았어. 뭐
1: 누가 되든?
0: 그거 하나 믿고 한번. 0337번님, 최국 씨, 대신 화 좀 버럭 내줘요. 뭐냐면요, 큰 길가 점포에서 장사하는데요. 건물 화장실이 있어요. 건물 화장실이 있대.
1: 네네네.
0: 큰 길가 점포 장사하는데. 건물 임대하는 세 가게가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일주일에 한두 명씩이요. 다짜고짜 반말로, 아줌마! 급해서 그러는데, 화장실 비번 좀 알려줘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돈 내고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고 제 마음대로 공용 화장실로 만들 순 없잖아요. 네. 옆에 카페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라고 그러는데도 이번 어르신은 가게 앞에서 계속 담배만 피우며 위아래로 째려보고 노려보고 손가락질에도 혀도 끌끌 차고 겨우 그런 거 안 알려주냐고 네. 겨우 그런 걸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 힘들게 하는지 집에서 싸! 화 좀 내주세요.
1: 집에서 싸!
0: 그렇지.
1: 집에서 싸!
0: 모범 답안을 보내주세요.
1: 집에서 싸!
0: 아유, 예.
1: 집에서 싸! 그렇게 급하면 집에서 싸고 와! 왜? 아주머니한테! 왜 그래! 아주머니한테! 니가 인간이야!
0: 아, 좋았어.
1: 집에서 싸!
0: 아, 절규합니다, 최국이가. 아.
1: 좀매, 그냥 좀매! 묶어!
0: 그러다 방광 터진다. 0337번님이
1: 터지든가 말든가!
0: 모범 답안 문자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집에서 싸! 이렇게 화 좀 내달라고. 네. 아, 이거 얼마나 이 0337번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어? 그 아저씨한테.
1: 아, 저, 너무하시네, 진짜. 뭐, 뭔 잘못이 있다고.
0: 자, 여러분들도
1: 위아래로 째려보고 진짜.
0: 문자 보내시고요.
1: 힘납게.
0: 아, 요렇게 좀 읽어줘. 이렇게 좀 화 좀 내줘, 최국 씨한테.
1: 아, 진짜.
0: 모범 답안 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1: 어르신이면 어르신답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뭐, 어? 네. 자. 실사! 이거 입에 착착 달라붙는 거야.
0: 그러니까.
1: 집에서 싸?
0: 딱 와닿잖아. 자, 새싹 문자로 4972님이 오랜만에 듣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1: 왜 오랜만에 들어? 왜? 매일 들어야지.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문자로 지금 새싹이네.
0: 이걸
1: 처음
0: 매일...
1: 들어오셨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0: 야,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어떻게 매일 듣냐, 이거를.
1: 아, 네. 지금 몇 년, 6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 들어! 에브리데이! 리슨!
0: 자, 영어까지. 자, 근데 문자가 이 4972.
1: 아, 없어요, 이제?
0: 새싹 문자까지만 없, 거기까지 노래.

0: 듣고 와야 돼.
1: 아, 문자 없어?
0: 아니면 네가 노래해야 돼.
2: 아니, 이렇게 재밌는데, 아, 이렇게 재밌대잖아요. 왜 문자 왜 안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0: 아니, 문자가 와야지 화를 내드리지.
2: 아.
0: 자, 이한경이 부릅니다. 거기서 거기.

0: 네, 이한경 씨의 거기서 거기라는 노래 듣고 왔어요. 노래 괜찮죠?
1: 네, 좋은데요.
0: 뭐 50보 100보 이런 것도 있잖아.
1: 네, 이건 노래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0: 그러니까 아. 이한경 씨가 저 전에 그 몇 주 전에 힘든 싱어 출연했던 분인데,
1: 네네.
0: 문경에서 남편분하고 같이 올라오셨어.
1: 아, 그랬어요? 네.
0: 그래서 어떻게 같이 오셨습니까? 했더니 문경의 어디 산골짜기에 네네. 거기 계곡 옆에다가 나 혼자 산다 전원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네.
0: 예, 그런 거 지어놓고 계곡가에서 아주 자연생활을 한다.
1: 예,
0: 그랬던 가수분이에요. 이한경의 거기서 거기를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 자, 노래 듣는 사이에 예, 최국 씨 살려주려고 문자를 보내주셨네. 5740번님이에요. 화 좀 내주세요. 야외 활동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불 주신 문자 자꾸는 오는데 자동차 창문 열고 담배 피우며 달리고 있네요. 제발 좀 아저씨들 부탁해요. 잠깐의 즐거움이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라는 거를 제발이요. 5740님이 아무래도 여성 청취자 같은 네, 것 같죠? 것 같은데요, 아저씨들 그러니까. 좀 조심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한마디 해야지.
1: 아, 참, 그 요즘 그 뭐, 때가 오는 때인데 이렇게. 그
0: 안 됩니다. 안 돼. 큰일 나요. 네.
1: 어,
0: 아저씨들. 그래.
1: 불나면 어떡하려고?
0: 아저씨들 그래.
1: 아저씨들!
0: 네.
1: 아저씨!
0: 네.
1: 아저씨!
0: 왜?
1: 피지 마!
0: 피우지 마, 그래.
1: 피우지 마!

0: 없습니다. 굿이에요. 밖에서 왜싸? 집에서 싸질러? 왠지 히트감이 입에 쩍쩍 붙네요. 이런 멘트를 해달라는 거야.
1: 네, 응? 이것도 뭐 저 사연이 맞아야 하는 거지 뭐.
0: 야, 뭐 앞뒤 가리냐?
1: 어떻게 맨날에 뭘
0: 앞뒤 가려? 응? 그냥 그 청취자가 이렇게 모범 답안 보내주면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컨셉이잖아. 한번 소리 질러 드려.
1: 알겠습니다.
0: 어? 시원하게. 네,
1: 밖에서 싸.
0: 그렇지.
1: 집에서 싸. 밖에서 싸. 누워서 싸. 엎드려 싸. 그냥 싸 그냥. 싸질 껴.
0: 야, 지금 뭐 네. 논산 훈련소 사격 훈련 아니야?
1: 밖에서 했어? 안에서 싸?
0: 밖에서 안에서 싸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그 네. 시골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마실을 딴 집에 갔다가 오면은 꼭 이게 바지춤을 이렇게 하면서 총총 걸음으로 들어오셔. 그 할머니가 아니 영감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 그러면은. 아, 말 싸러 왔대.
1: 아, 진짜?
0: 아, 옛날에 시골에서는.
1: 네, 밖에서 없으니까.
0: 그 분뇨 자체도 그 자원이잖아.
1: 아, 아 진짜.
0: 그러니까, 네. 걸음용으로 써야 되니까.
1: 걸음용으로 써야 되니까. 아,
0: 그때는 밖에서 싸라 그래도 안 살 때야.
1: 야, 진짜 또 그럴 때가 있었네요.
0: 아니, 너 살았다며, 시골에서.
1: 네, 아, 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뭐, 그 정도가 아니라니.
1: 응? 아니, 그냥
0: 그, 나가 살았던, 형이 살았던 건 뭐. 그 아니, 사람도 아니라는 거야?
1: 집에 들어와서까지 이렇게.
0: 옛날에 그랬다 이거지.
1: 적은 없었는데.
0: 자, 이번에는 네. 1448번님 새싹이에요. 최국 씨 화 좀 내주세요. 헬스클럽 샤워장에서 슬쩍 소변 보는 아재들한테 버럭 화 좀 내줘요.
1: 집에서 싸! 집에서 싸! 집에서 싸! 이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난리 났어 아주 그냥. 밖에서 막 지금 뭐 공중화장실. 집에서 싸! 뭐 헬스클럽에서
0: 샤워장이 샤워장이
1: 화장실인 줄 알아? 오줌 쳤어 지금. 아이 짜증나 진짜.
0: 냄새나 그래.
1: 왜 거기다 싸는 거 왜?
0: 냄새 다 나 그래.
1: 샤워장 싸고 막 목욕탕에서 싸고 아주 난리 치웠어. 냄새나.
0: 모르는 거 같지.
1: 찌릿내나?
0: 그렇지 찌릿내나 그래.
1: 아이 진짜 뭘 처먹은 거야 진짜. 아우 나 정말. 야 신장이 안 좋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우 냄새나. 아우 썩었네. 치웠어. 집에서. 집에서.
0: 자 이번에는 4790번님
1: 먹지마 물을 그냥
0: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새벽 4시에 출근하는데 택시 자가용이 깜빡이를 잘 안 켜요
1: 집에서 켜! 아 이거 아니다
0: 최국 씨 화 좀 내줘요 깜빡이 잘 켜고 다니라고 오늘도 웃으면서 듣고 있어요
1: 깜빡이 켜!
0: 이거 싸는 얘기
1: 깜빡이
0: 아니야
1: 깜빡이 켜!
0: 켜는 얘기야
1: 깜빡이 켜! 그거 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
0: 왜 안 켜?
1: 깜빡이 켜고 잘못 들어왔다 진짜 밥 숟갈 논다 진짜 깜빡이 켜!
0: 안드로메다 가고 싶어 그래
1: 안드로메다 가고 싶어!
0: 그렇지
1: 병풍기에서 가고 싶어!
0: 일론 머스크의 로켓하고 화성 보내줄까 그래
1: 일론 머스크 로켓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어쨌다고?
0: 일론 머스크 로켓
1: 일론 머스크가 만든 로켓하고
0: 화성으로 보내줄까?
1: 화성으로 보내줄까?
0: 그렇지
1: 200억이야 되게 비싸다며 그거
0: 뭐가? 한번 가는데?
1: 네, 로켓 타고 가는데
0: 아 화성까지 가는데?
1: 네, 그거 되게 비싸요
0: 그래? 그거 6개월 걸린다며 화성까지 가는데
1: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0: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1: 그럼 경기도 화성으로 가
0: 자 이번에는 8021번님 요즘 저 따뜻한 봄날 동네 공원에 가보면요. 애견 인구가 많아서 애견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 견변은 대체로 잘 치워가는데 견변 예? 네. 이거는 잘 치워가는데 소변은 너무 방치해서 계속 이렇게 애견이 많은데 방치하면 냄새가 날 것이다. 뻔한 일이거든요.
1: 네.
0: 애견들 있잖아요. 기저귀 채워서 산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0: 너무 많아요. 애견들 노상방뇨하는 거 화나요?
1: 아 그러네. 오줌을 생각을 못했네. 네,
0: 똥은 뭐 치우는 건 그렇다 하는데 오줌이 문제다. 아. 너무 많이 산다.
1: 진짜 자, 기저귀 채워야죠.
0: 노상방뇨하지 마 그래.
1: 강아지 잘 들어. 너도 집에서 싸. 너도 집에서 싸. 요크셔 터리어 요크셔 잘 들어. 골든 리트리버 잘 들어. 집에서 싸.
0: 아이고.
1: 집에서 싸!
0: 자, 근데 애견.
1: 쫑! 잘 들어, 쫑!
0: 애견들 기저귀도 있나 보지?
1: 어, 그런가 본데요.
0: 반려견 기저귀가 있나 봐.
1: 기저귀 채우면은 기저귀에다 싸요? 강아지들이? 애기들처럼?
0: 뭐 그걸 기저귀 채우면 기저귀가 있으면 기저

0: 여기 채우면 뭐 안에서 스쿼시면 다리 들 거 아니야, 이렇게 번쩍 들고.
1: 그럼 기저귀 차고 다리 들고 싼다고?
0: 나는 근데 그렇게 봐도 기저귀 찬 발력은 한 번도 못 봤는데?
1: 계속 못 봤는데, 이거.
0: 아니, 그거 찾아봐요, 파블로.
1: 근데 진짜 이게
0: 기저귀, 발력엔 기저귀 한번 검색해봐. 그러네. 정말 그런 게 있나?
1: 이게 가끔 산책로에서 이렇게 좀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게 강아지들 오줌 때문이구나.
0: 그렇구나. 있네, 정말. 반려견 기저귀 수컷.
1: 기저귀 있어?
0: 애견 기저귀. 야, 맞네.
1: 기저귀 차! 기저귀 차! 오. 어디다 싸는 거야, 지금?
0: 6,500원.
1: 니가 강아지면 다야? 진짜!
0: 어디?
1: 개야?
0: 어디 저 아파트에 보면 말이에요. 저 오줌 치우기 위해서 물 있잖아. 네. 500ml 생수병 들고 다니라고 하더라고.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오줌을 싸잖아. 네. 그걸 희석하라고 물로.
1: 아, 물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0: 그러면 견주들한테 한마디 해.
1: 희석해! 에?
0: 희석해!
1: 희석해! 섞어!
0: 500ml 섞어. 가지고 섞어!
1: 싸면 물 부어!
0: 그렇지.
1: 섞어! 좋은 방법이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저귀 찰! 기저귀 살 돈 없으면 물 부어!
0: 오늘은 나 싸는 것만 하고 있네.
1: 500원이면 된대잖아! 네. 아, 1,000원인가요, 생수가?
0: 500ml. 네, 500원짜리가 아니고 500ml. 네. 자, 이번에는 1096번님. 최국 씨 고마워요. 저번에 화 내달라고 했던 연천의 제인폭포 근처 하천.
1: 아, 예.
0: 하이어 기억나요. 많이 잠겨 있다고 했었는데.
1: 기억나요.
0: 저거 사진 그때 저기 저 모래사장에 폐타이어가 그냥 엄청 보였던 거. 그랬는데 연천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1: 진짜?
0: 국방부하고 연천군청 합의하에 깨끗하게 처리할 거라고 하며 혹시 위험할 수가 있으니 자세하게 점검 관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한다 하더라고요. 진짜? 역시 최국 씨 허리케인 라디오 최고입니다. 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1: 우와.
0: 깨끗하게 치워지면 다시 사진 찍어 보내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야. 오, 박수 한번 치죠. 오,
1: 와, 민원이 해결된 거야.
0: 야.
1: 아, 나 근데
0: 대단하네.
1: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연천 군수님한테 내가 완전
0: 맞아
1: 난리 쳤잖아.
0: 그래가지고 화 좀 내라고.
1: 네. 그리고 끝나고 나 되게 불안해했잖아요.
0: 야, 그렇지. 너 끝나고도
1: 군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0: 청자분도 뭐 그걸 알아야 돼. 이날 그날 그래가지고 군수님한테 화내라고 막 그랬더니 얼떨결에 제가 막 컨셉이니까 한 해도 돼 그랬더니 네가 인간이야 군수 막 그랬잖아. 그래서 끝나고 내려갔더니 그냥 발발발 떨면서 최국이가 야 이거 내가 군수님한테 이거 네가 인간이냐고 했다고.
1: 그러니까.
0: 야 그래서 야 컨셉인데 괜찮지 내가 그때 그랬거든.
1: 아, 군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0: 사실은 내가 그 컨셉이라고 너를 위로했지만.
1: 그러니까
0: 속으로는 뭐 너는 혼나든 말든 나는 안 했잖아.
1: 그러니까.
0: 혼나도 너만 혼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연천군청에서
1: 군수님 아주 대인배시네요.
0: 대인배야.
1: 아 대단합니다.
0: 아 예. 지금 저
1: 감사드립니다.
0: 파블로가 또 이 순간 포착해가지고 인터넷 네. 검색을 했네. 연천 군수님이
1: 네.
0: 김덕현 군수래. 56년생이고
1: 덕현이 형 고마워요.
0: 잘했어 그래.
1: 형 한 번 더 해. 이거 선거법 거기나?
0: 그런 네. 얘기면 안 되지.
1: 농담입니다.
0: 왜 그러면 네. 저희는 김덕현 군수가 누군지 네. 전혀 모릅니다.
1: 저도 모릅니다.
0: 아, 컨셉을 한 거예요 그냥.
1: 어느 당인지도 몰라요.
0: 무슨 선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1: 진짜로?
0: 거예요.
1: 진짜로? 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0: 네.
1: 타이어 치워주셔서.
0: 자 그러면 1096 청취자님 제가 다음에 다 치워지고 나면 선거 끝나고 나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1: 네.
0: 자 그러면 싸이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챔피언.

0: 했나 봐요.
1: 눈빛에 심쿵해야 되잖아.
0: 집에서 싹! 보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
1: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거든요. 집에서 싹!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 아주 아주 시원합니다. 한 세 번만 더 해라. 이 청취자 위해서. 네. 심쿵하대잖아.
0: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집에서 싹!
1: 그렇지.
0: 집에서 싹!
1: 눈빛, 눈빛.
0: 집에서 싹! 아.
1: 자.
0: 아, 힘들어. 아. 진짜 별걸 다 한다.
1: 아, 나도 땀난다, 야. 네. 근데 에어컨은 켜달라는데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야?
0: 좀만 참아요, 이제 거의 다.
1: 아유, 봐봐, 이 땀이 그냥 비 오도 다 나. 아, 진짜 너무하다.
0: 거의 다 끝났어.
1: 아, 몇 분이냐? 43분이지? 한 17분만 더 버티면 돼. 아니, 17분이 아니고 7분만 버티면 되겠다.
0: 다음 주부터는 저기 세수대에다가 네. 물 담아가지고 발 담그고 하세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지금. 어. 형님, 이거 형님이 이제 조심하라 해요.
1: 알겠어. 네. 자, 이번에는 7633번님 개념 없는 사람들한테 화 좀 내주세요. 오랜만에 지난주 일요일날 아파트 뒷산 산책을 다녀왔는데요. 길가 풀숲에 휴지하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무개념한 사람들 혼 좀 내주세요. 이런 사람은 집에 콕 박혀있지 산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0: 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당신한테 집에 그냥 콕 박혀있어! 집에 있어! 나와가지고 이제 민폐나 끼치고 말이야.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는 거야 지금 쓰레기를. 네가 뭐 그냥 뭐.
1: 네가 인간이야.
0: 네가 이거. 인간이야. 그렇지. 이건 개념 없는 것들 진짜. 아 진짜 개념을 쌈싸먹었나 진짜. 똥꼬를 쓰레기로 막아버린다.
1: 일론 머스크 로켓 태워가지고 목성에 보내줄까 그래.
0: 일론 머스크 로켓에 태워가지고 목성에 보내줄까. 아 좀 길어 유행어가.
1: 아 그래도 이제
0: 나쁘진 않은데
1: 그래도 네. 상상이 되잖아. 그냥 지구를 떠나라기보다는 구체적이잖아.
0: 일론 머스크 전기차 감전시켜 버린다. 무슨 말이야?
1: 아 괜찮았어. 예. 네. 자 그러면 아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데 대신에 시원한 노래 한 곡으로 대신하겠다네.
0: 아, 효과가 있대요 진짜.
1: 아 전철이 부르 전기차가 아니고 전철이 부릅니다. 해운대 연가.
0: 몇 호선인데요?
1: 아니야, 가수 이름. 아, 네.

0: 네, 에어컨은 뭐 빵빵 안 나오니까 대신 저 노래를 듣고 그냥
1: 어? 네,
0: 이걸로 해라 하라는 전철에 해운대원가 노래 잘 들었어요.
1: 네.
0: 이때 지금 파블로 PD가 방대실하고 여기 건물 방대실 있잖아요.
1: 네네.
0: 통화를 했는데 에어컨이 틀긴 틀었는데 온도를 좀 더 낮추겠다고 그랬대요.
1: 네. 어차피 다 끝났는데 뭐.
0: 그러니까 이제 뭐 2분이면 끝나는데 뭐.
1: 네.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요 아까보다.
0: 이제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1: 네네. 네.
0: 자 이번에 0622번님 TV 스탠드 밑에 5만 원권 두 장을 짱 박아놨는데 분명히 아내가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문자라 새벽갔어요. 그래놓고 쌩깝니다. 화 좀 내주세요.
1: 어디 새벽아? 그거 이렇게 딱 숨겨놨는데 그걸 또 가져갔어 우리 사모님께서. 아 진짜 아 간띵해 5만 원만 줘.
0: 내놔 그래 내놔.
1: 5만 원만 줘.
0: 내놔 그래.
1: 다 내놓으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0: 반디 가자고.
1: 어. 아 진짜 다 가져가면 어떡해. 아 나 친구랑 치킨 저기 치맥 하려고. 에이 진짜.
0: 아니 그리고 어떻게 다 보이는 데다가 그걸 숨겨놔. 그걸 보물찾기 할 때. 에? TV 스탠드면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다 보이는 데 아니야.
1: 아니 밑에 스탠드 밑에.
0: 아 다, 오히려 이제 방심할 것 같으니까.
1: 네 그렇죠.
0: 그 밑에다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양쪽에 넣었는데 그 아내분이 저 뭐야 주방에서 이렇게 네. 밥하다가 슬쩍 본 거 아니야?
1: 아이.
0: 남편이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1: 아, 청소하다가 뭐 그래서 쓸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제대로 숨겨요.
0: 그렇지.
1: 아유, 왜 그래 선수끼리?
0: 그렇지.
1: 저기다 차 다시 방에다 넣어요. 글로우박스 거기가 제일 안전해.
0: 그래?
1: 예, 아니면 어. 트렁크 어. 트렁크 열면 차 트렁크 열면
0: 뒤에 트렁크?
1: 예, 뒤에 어. 트렁크 열면 어. 또 바닥에 이렇게
0: 그렇지. 그 청소도감 예. 있고 스페어 예. 타이어 있는데 예.
1: 거기다가
0: 아~
1: 거기다가는 게 제일 안전해.
0: 오, 경험상?
1: 웬만하면 몰라요.
0: 예. 오, 한 번도 안 들켰어 지금까지?
1: 네.
0: 뭐, 어디다 놓는다고?
1: 트렁크 이렇게 바닥 이거 열면
0: 이제는 네. 집에 가면 이제 다 들켰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아내 몰래 남편 몰래 감추는 나만의 비밀 장소 비상금 감추는데 어디 있는지.
1: 그리고 저기 정저기 하면 현관 바깥에 현관 문 열면 네. 소화전 있잖아요.
0: 네. 아파트?
1: 네.
0: 아 그렇지 그렇지. 네,
1: 거기도 괜찮아요.
0: 네. 거기 이제 문 열고 소화전 소화기 밑에다 넣고서 문 닫고 네. 그리고 아파트 네. 문을 연다.
1: 아. 거기는
0: 많구나 너. 너 감출 게 많나 보다 너. 어?
1: 전 돈이 아니라 다른 걸 좀
0: 감추는 거 있어. 자 4290님께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36년 택시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힘든 날이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손님도 없는데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화 좀 내주세요.
1: 아, 진짜 이럴 때 얼마나 화가 나실까. 진짜 왜 끼어들어 진짜. 가뜩이나 손님 없고 짜증날 텐데. 왜 끼어들어. 네가 인간이야.
0: 그치?
1: 그리고 택시 좀 타요. 여러분 택시 좀 타. 그냥 타. 아이 타 그냥. 그냥 타. 뭐 저기 알아. 사정 있는 거 다 알아요. 뭐 여유 뭐 그래도 타. 가끔은 타. 돈 모아서 타. 대출 받아서 타! 햇살론 받아서 타!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타! 그냥 타! 타! 어? 또 뭐 있지?
0: 또 딴 거?
1: 주식 팔아서 타! 주식 팔아서 타! 코인 팔아서 타! 그냥 타! 택시기사님, 먹고 사셔야 될 거야. 야, 그래도! 다 같이, 다 같이! 어?
0: 아이고, 택시기사님들 이 소리 듣고 있으면 기분 좋아하시겠네. 예.

0: 로또 4등 당첨되면 타. 타!
1: 아이고.
0: 아, 갈 때 택시 타고 가야지.
1: 아이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유, 최욱씨 오늘 힘들긴데 아주 잘했어요. 응?
0: 네? 아, 그렇습니다.
1: 컨디션이 아주 경륜에서 쏙 괜찮은 것 같았어.
0: 다음 주에 하나 해야 되고?
1: 다음 주에 당연히 하지, 왜 안 해?
0: 아니, 요즘 되게 뭐 가끔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에도 안 했잖아요, 우리.
1: 지난주에는 저기였잖아. 어린이날. 어린이날. 예, 그래서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0: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드시더라도.
1: 2583님께서
0: 힘내서.
1: 비상금 어디다 두는지 이제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2583님. 저는요, 구두 깔창에 감춥니다.
0: 냄새나! 냄새나! 아이, 진짜 꼬랑내.
1: 대한함 다시 듣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정아의 노래 듣겠습니다. 방대포의 젓가락 장단 3부에 뵙겠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5: 현재 서울 기온이 29.5도입니다. 대전이 30.4도, 대구는 31.5도로 전국적으로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권역에는 오존주의보도 발령 중이니까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신다면 모자 등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국민대학교에서 전국 고등학생 대상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부 순환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방면은 홍주문 터널에서 정릉램프 쪽으로 정체인데 특히 정릉램프나 기름램프로 나갈 때 줄이 상당히 길고요.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도 기름램프 이전부터 국민대 램프까지 밀리는데 역시 국민대 램프로 나갈 때 줄이 아주 긴 상태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가양대교 조금 지나 있었던 사고는 정리가 됐는데 반대 일산 방면은 양화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창리 방송 중.
2: 3부 시작합니다. 피아니스트일까 가수일까 진영이 부릅니다. 덥시 전날 노래 듣고요. 월간 아름다워라.

0: 7080 세대가 좋아하는 노래 즉석 라이브로 감상하는 시간 월간 아름다워라. 자, 주인공 성황씨 그리고 나는 여러분 탐나비 가수 진영씨 자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라이브 듣게 될지 기대하고요. 자, 김태발씨입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김태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싱어송?
1: 쇽쇽쇽.
0: 싱어송.
1: 아니, 파리를 좀 가고 싶어송.
0: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왜 그러시옹?
0: 아, 이란 전쟁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아,
1: 제발 좀 빨리 좀 끝나가지고 네. 좀 먹고는 사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0: 네, 너무 네. 고통받고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자, 출연자 소개 좀 해주세요.
2: 아름다워라 행복했던 시절.
1: 자, 7080 세대 추억의 멜로디들을 즉석 라이브로 가슴 한복판에 꽂아드리는 시간 월간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이미 히트곡이죠? 장안의 화제! 라고 저 인간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대줍니다. 기타리스트 겸 가수 성환씨입니다. 어서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월간 아름다워의 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0: 기타리스트라고 취해서였는데 그래서 한번 해봐요. 네? 네? 연주 한번 해봐. 자, 이어서.
1: 자, 이어서, 이 기타리스트 겸 가수 아닙니까, 저분이? 요번에는, 피아니스트 겸 가수. 허리케인에서는 이미 히트곡. 밤나비로 아주 밤을 뜨겁게 물들이면서, 달달한 낮 들어주세요. 예, 이어. 자작곡입니다. 더없이 좋은 날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감성 트롯 퀸 가수. 진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나비 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야, 목소리가 왜 그래요?
4: 아, 좀 다른 컨셉으로 좀 하고 장착해 왔습니다.
0: 감기?
3: 섹시
4: 네,
3: 컨셉.
4: 아유,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0: 온열 감기 아주 무서운 건데. 뭐 한타 뭐 이런 건 아니죠?
4: 네네. 네?
0: 전혀 그런 건 아닌 거고.
4: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0: 좋습니다. 네.
1: 보통 저희가요. 네. 아까 기타리스트 할 때 우리 일구 앵커께서 좀 들려줘라 부탁을 하셨잖아요. 보통 이렇게 피아니스트다, 기타리스트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씨 뭐 비가 좀 오락가락 하는데 음악 나오고 이런 날씨일 때 그 마음을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0: 아, 오늘의 네,
1: 날씨에 비해서 아, 이런 구름이 하면서 그
0: 기타로
1: 호름 우주가 좀 막혀 있고 뭐 그런 거.
0: 답답하다. 답답해. 아우 답답해 이 세상.
1: 그 음악으로 표현해 줘요.
0: 기타부터. 네.
1: 야 트럼프야. 석유는 언제 지나다니니 날씨도 흐린데
0: 아이 좋습니다.
1: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멜로디다 이거.
0: 뭔 노래예요 이게?
1: 너네 가슴 아 애드립으로 좀 해달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피아니스트 좀
4: 아, 네, 저희,
1: 어떻게 되겠습니까?
4: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 이제 네. 저 다시 피아노 학원 끊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1: 우리 일구형도 다니는데 싸게 해드릴게요. 같이 다녀요.
4: 괜찮을까요?
1: 네? 그 애드립으로 좀 부탁을 해요. 탁 이 기분을
4: 나도 노래 치네.
0: 아유 잘합니다.
1: 아, 지금 오늘의 날씨를 표현해 주셨어요.
0: 그 연습도 없이 저 즉석에서 연주한다는 게 보통 아니죠.
1: 애드립으로 해야 돼요.
0: 예지 아빠님이 이런 네. 문자를 보냈어요. 읽어주세요.
1: 부산 빵집 왕자 성환님 잠깐만 이게 뭔 말이
4: 아, 빵빵 터진다
1: 진짜 노래도 미모도 마음씨도 너무 아름다운 5월의 여신 진영님
4: 갑자기 저예요?
1: 신들린 네. 아. 애드립의 천재 작곡가 태발이 형 사랑해요 해주셨어요.
0: 야, 포장이 기재시네 예지 아빠님이 근데 왜 성환씨 보고 빵집 왕자라고 그랬죠?
1: 그러니까 네?
3: 글쎄요. 얼굴이 많이 부었다고 그랬나? 네. 네. 아니 지난 방송 때 네. 제가 특이한데 어디서 라이브 해봤나고 이렇게 일구 네. 앤디가 물으셔서 네. 빵집에서도 라이브 해봤다고 네. 그러니까
0: 아,
3: 아마
0: 아, 그래서, 네.
3: 그래서 빵집 왕자를 하시지 않았을까
0: 기억하고서 네. 빵집 왕자 그랬나 네. 근데 빵집 보니까 빵빵거리는 요새 들리잖아
1: 네.
0: 그저께인가 어젠가 왜 빵형이 서울 북촌에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은 거 있었어 브래드 피트. 예, 예. 알아요, 몰라요, 브래드 피트. 아, 빵형이라고 그러나, 빵형.
3: 예, 예, 빵형. 예. 예.
0: 아,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이게 예. AI로 만들어 놓은 사진이다.
1: 아, 진짜?
0: 야, 이거 AI 폐해가, 이거 완전히 사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네, 되면. 네. 나 진짜인 줄 알았어.
4: 그러니까요.
1: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0: 아니, 빵집 왕자 성황 그러니까 그게 생 떠오르네.
1: 그래도 비교할 게 있지, 브래드랑 비교해도 돼요. 네?
0: 아니, 그러니까 별개 얘기인데, 북촌 네. 한옥천 마을에서 브래드 피티가 어떤 남자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둘이 네. 사진 찍인 게 인터넷에 돌아다녔다니까? 근데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
4: 그러니까요. 다들 믿고.
0: 조금 전에 보니까 네. 아까 쉴 때 잠깐 네. 휴대폰 보니까 AI로 만든 자작극이었대. 아, 이거 안 됩니다, 정말. 네.
1: 그러면 성환 씨는 가장 특이한 곳에서 노래를 하신 곳이 빵집이고.
3: 네.
1: 진영 씨는 뭐 그런 혹시 그런 데가 있나요? 혹시 아주 저분은 호텔에서 노래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네? 특이한 곳, 장소.
0: 호텔 아, 커피숍?
4: 네. 네. 거기서 피아노 치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네. 저희 20대 때. 이제
1: 특이한 곳 없을까요?
4: 특이한 곳에서
1: 좀
4: 노래.
1: 지어내봐요, 잘 좀. 어.
4: 지어낼 때가. 아, 저 그냥 백화점 밖에 광장에서 한 번. 아니, 그 특이한 게 아닌데. 미안합니다.
1: 네, 성화 씨에서 끝낼게요.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그렇게 어려운 걸 자꾸 질문해. 저 게스트 분들 당황하게.
4: 만들어놨는데 그. 지우진 못했네요.
1: 아이고, 그래서 지금 진영 씨에게 3659님께서 네. 진영님에게는 어? 뭐 노래 신청 어? 하지 말아달래요.
4: 왜요?
1: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부르기가 힘드셔요. 건강 빨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셨는데
4: 그럼 오늘 출연하지 말아요.
1: 노래를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오늘 노래 안 하시고 그냥 앉아 계실래요?
4: 그러면 안 되는데요.
0: 가수가 노래 안 할 수가 없이 감기가 걸려도 노래는
4: 네네.
0: 한다.
4: 네네.
0: 예.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자, 오늘 첫 코너는 두 분이 함께 부르는 코너죠?
1: 네네. 네. 오늘 우리 진영 씨하고 성환 씨가 준비를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지금이 5월이고 가정의 달이고 네. 어버이날, 어린이날,
3: 네.
1: 뭐 초록의 날.
3: 네.
1: 뭐 그런 건데 어떤 곡을 컨셉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3: 아무래도 이제 5월은 장미의 계절이니까.
1: 네.
3: 네. 우리 4월과 5월.
0: 장미.
4: 그 사랑과 평화.
1: 뭐, 아버지, 아버지, 그거 아니야.
0: 뭐야.
1: 너무나 예쁜 그 장미 말고.
0: 그럼.
3: 4월과 5월에 당신에게.
0: 아, 그 노래. 네.
1: 당신에게서 술래음이나. 아, 그거를 준비해 주셨어요?
3: 네네네.
0: 두 분이 같이 부른다고.
3: 상큼하게.
0: 그러면 기타, 피아노 같이 연주해 가면서. 네네.
1: 맞춰는 보셨죠? 대충.
4: 대충.
1: 어, 대충. 조금 틀려도 뭐 어쩌겠다. 어,
0: 알겠습니다. 잘 모르지 뭐 우리야. 틀려도.
1: 그러니까. 예.
0: 자, 듣겠습니다. 성환, 진영 씨 같이 부릅니다. 4월과 5월의 장미.

0: 근데 형이 기억나가지고 막 헷갈리지 않았어? 박자 맞추는데?
1: 아, 전혀요.
2: 어, 그래요? 일부러 박자 가라고 한 건데.
1: 이제 좀 있어 갑니다. 네. 오,
0: 괜찮다 이거지. 네,
2: 아주 근데 사실은 우리 일병대가 이거 나올 때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자기도 막 몰라서 막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0: 네, 이게 장미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장미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저는 불현듯 그 가수가 떠오르네. 프랑스의 에디트 피아프. 네. 라비앙 로즈. 네? 장미빛 인생. 네? 네. 장미 아시죠?
3: 네. 라비앙
0: 에디트 피아프 아세요? 진영 씨?
2: 아,
3: 그거 말고 노래만 노래만
0: 어려서 모를 수도 있지. 네, 프랑스의 국민 가수 있었잖아. 이분이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프랑스 여보세요. 빵집 아저씨.
1: 네네.
0: 형님이 얘기하면 좀 봐요. 딴 생각하지 말고.
2: 아니, 자기 고생한 생각 나가지고 그런 거야.
0: 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에디트 피아프가 하도 성장할 때 어렵게 이제 성장했거든. 그래서 목마르트 언덕에 그 술집 많은 데서 뭐. 버스킹을 한 거야. 에? 혼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 10원씩, 아, 10원이 아니라 10프랑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생활하다가 어떤 PD한테 딱 픽업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노래를 시작한 거야. 대단했지. 예. 에디트 피아프의 라비앙 로즈. 뭔 뜻이라고? 라비앙 로즈. 장미빛
2: 인생.
0: 인생. 예.
2: 그래서 윤한기 씨의 장미빛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성환 씨도 그럼 파블로 PD한테 감사해야 되네요. 성환 씨도 그 서울역 밑에서 노래하시는 거 제 통과 아니에요, 지금.
3: 서울역 빵집인가?
2: 그래. 이 사람도 고생할 때 그러니까 별 본 거예요, 지금.
0: 인생이라는 게 어느, 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길목에 누군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2: 맞아, 맞아.
0: 그러나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
2: 그쵸.
0: 그 버스킹을 하는데 그 PD 눈에 띄게 된 게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 PD만이 그걸 알아채린 거지. 그 능력을. 그게 중요한 거고.
2: 네. 어, 진짜 빠블로.
0: 그게 맞아 떨어져요. 네.
2: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노래를, 뭐 저희가 AR로 막 틀어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고, 문자를 저희가 안내해드릴 건데,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입니다. 사연하고, 노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막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노래가 이분들이 안 되신다 그러면 뭐 우리 파블로 PD가 또 이 두 분들 빼고 AR로 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0: 자, 아까 이제 3부 시작할 때 진영의 더 없이 좋은 날 이 노래 들었다고요. 네. 이 노래가 진영 씨가 작사 작곡 본인이 한 거예요?
3: 네네. 굉장히 조금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고 싶었는데 곡이 안 나오는 거예요.
0: 나는 내려온
3: 그 전의 노래.
0: 그 전 노래요?
3: 네네. 전에 그래서 그냥 그 시간이
0: 전 노래인데 먼지 묻은 걸 다시 꺼낸 거야? 예?
3: 봄에
0: 먼지 털고
3: 봄에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네 그것도 유일한 제 자작곡이어 갖고 예 네. 그래서 또 요것도 가끔씩 저도 이렇게 꺼내내면
0: 진영 씨가 피아노 전공을 하고 그랬으니까
3: 네
0: 피아노과를 나왔어요 작곡과를 나왔어요
3: 작곡과를 가려고 준비했죠
0: 작곡과를 가려고 네. 근데 과는 무슨 과를 나온 거예요?
3: 다른 완전 다른 과를 갔어요.
2: 과는 우리 과예요.
3: 과는 완전 다르게. 네.
0: 그럼 성환 씨도 작사 작곡 한 거 없어요?
1: 있죠.
0: 뭐 아름다워라 이 노래는.
1: 네, 그 노래는 아니고 네. 저는 예전에 이제 밴드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2: 그러면 그 이쪽으로 좀 알고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네. 기타를 이렇게 맛보기로 오늘 같은 경우는 맛보기를 좀 보여주셔야 되니까.
0: 뭐 어떤 노래요?
2: 어떤 건지
1: 제가 밴드 할 때 시절 네. 노래라서.
0: 네.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어차피 여기 뭐 미사입니까?
1: 이별 없는 사랑 뭐 이런 노래.
0: 이별 없는 사랑?
1: 사랑.
2: 예. 근데 제목은 트롯 분위기예요. 그렇죠?
1: 널 그리는 마음이 못 별에 닿으면
2: 오 좋은데? 뭐
1: 이런 노래들.
0: 아우, 널 그리는 마음이 못별? 어디에 닿으면?
1: 못 별에 닿으면.
3: 못 별이? 못 별이 뭐예요?
1: 못 별이
0: 이름 없는 별?
1: 예, 예. 이 초저녁에 이름 없이 묻혀서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묵별이라고.
0: 아, 그래요? 예. 누가 그랬어? 그런 얘기를?
1: 그치, 뭐 처음 듣는 얘기. 가사 쓰려고 이제 찾아보고.
2: 앞에 그 쓰리핀 거잖아요. 다시 해보세요.
3: 오, 되게 좋다.
0: 호세 펠리시아노.
1: Listen to the pain.
2: 오, 야, 표절이잖아, 이거.
1: 아니, 노래는 달라.
3: 멜로디만 다른 거 아니에요?
0: 아, 정말. 기타리스트, 네. 맞아. 정말 좋습니다. 예. 아우, 부러워. 예.

0: 236 하나님,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진영 씨,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음악을 칠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음색편에서 예. 최연님의 앵두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 아, 정말요?
0: 부르셨던 적 있으세요?
1: 네네.
0: 네, 정말 만나게 잘하시더라고요.
1: 진짜요.
0: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항상 응원합니다.
2: TV 음악을 칠하다 어느 채널에 있어요?
0: 케이블 TV인가요?
1: 네, 그 아이넷 TV에 그 자체 제작하는 음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은 가수분들이 나가시는데 네, 거기서 노래한 거 얘기하시나 봐요.
2: 그랬구나. 그거 보셔가지고 2362님께서
0: 7944님께서는 매일 라디오로만 듣다가 오늘 그 우리 마누라 그 종합검진 받느라고 아주 그냥 모처럼 집에서 쉬면서 TV로 와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인 보고 있습니다. 최일구, 김태발, 성환 씨, 진영 씨 네 분 모두 멋집니다. 신청곡은 성환 씨에게 송창식의 고래사냥인데?
1: 고래사냥.
0: 예? 요거 괜찮을지 모르겠네 일단.
3: 맛배기로.
2: 일단 네. 아니 맛배기가 아니고.
0: 네.
4: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0: 됐어. 됐어. 아쉬워야 돼 좀 이렇게.
2: 그 노래 나오면 이제 외쳐야 돼. 아줌마 소주 한 병 더.
3: 맞아요.
0: 막걸리 있어요.
2: 옛날에는. 기타도 안 쳤지 그냥 젓가락도 들이면서
0: 맞아요.
2: 이렇게 하면서 젓가락 호마이카상에
0: 자 그리고 또 지금 성환 씨한테 온 신청곡이 조동진 씨의 나뭇잎 사이로 나 자꾸 기타를 들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싶네.

0: 그러면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1: 성환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타를 네네. 시작했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0: 그러면 요 노래를 듣죠. 나뭇잎 사이로. 요 곡을 원곡으로 완곡으로 원곡으로 완곡으로
1: 라이브로도 한다고?
0: 예예예. 예, 예. 네. 지금 그럴까요, 뭐 들어보니까 괜찮네요.
1: 악보 찾으셨어?
2: 네. 아, 요 노래는 뭐 또 머릿속에 있는 노래라.
1: 여보세요. 네.
0: 여보세요. 좀 겸손하게 좀.
1: 여보세요. 머릿속에 있다고?
0: 네. 우리는 뭐 머리가 없는 줄 알아. 나봐요. 좀.
2: 아니 요런 때
1: 네가 참
2: 아니 요런 때 머리 큰 거 조금
1: 야 네. 성환이 많이 늘었다 얘.
0: 너 머리 많이 컸다 진짜.
1: 그 빵집 머리 큰 거 빵집형 되겠다 너 빵빵하다 정말.
0: 우리도 알고 외우고 싶은데 안 외워져요.
1: 그러면 자 성환 씨가 네.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들어보도록
0: 제목
1: 하겠습니다.
0: 제목 기억하시죠 형님?
1: 나뭇잎 사이로 박수.

0: 그 스며들어가는 부분까지
1: 자체 페이터.
2: 멋지다.
0: 자, 가수들은 보면은 제일 행복한 게 그거 같아. 한 3분짜리 노래 끝나고 나면 박수를 받잖아. 그죠? 그럴 때 제일 멋지지 않아요? 보람차고?
1: 아, 그거에 그 맛을 못 잊어서. 네. 네, 이거 평생 못 놓고 있지 않습니까?
0: 아, 그렇구나. 네. 앞으로는 성환 씨가 노래 끝나면 절대 박수 쳐주지 마.
3: 근데 또 가수가 서글픈 것도 있어요.
0: 뭐야?
3: 이제 3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가수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기타를 사가지고 30km를 가가지고 30분 동안 기다려서 3분을 부르고 3만 원을 받는다. 또 이런 또 슬픈 스토리도 있어요.
2: 3만 원이요?
3: 응? 아니, 그런 가수들도 있어요, 진짜로.
0: 그럼 왜
3: 잘 안 받아준다?
0: 아니, 형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됐지. 거기 덧붙였냐. 아, 얘 갑자기 저 싸늘해지잖아, 이거.
3: 심심한 사과의 말씀이시죠. 잘 안 된다.
0: 자, 5205님께서 네.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가수 소개 좀 자세히 해주세요.
3: 맞아, 맞아.
0: 성안의 아름다워요 한 지가 지금 100년도 넘었는데 네. 청취자들이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자, 진영 씨부터 자기 소개 좀 해줘.
2: 네? 네, 안녕하세요.
0: 청취자들한테, 오빠한테 하지 말고 네. 청취자들한테.
2: 안녕하세요. 이제 요즘에는 밤나비 그리고 달달한 라떼를 주세요를 부르고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는 진영이라고 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0: 웅변하지 말고.
1: 그거는
0: 유튜브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해. 유튜브.
2: 아, 저 유튜브도 진영 TV가 있고요. 네, 틱톡도 진영 TV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0: 진영 TV. 예, 네. 네, 좋습니다. 진영 씨 있고. 자, 이번에 네. 빵집 형. 빵형.
1: 예, 저는 기타 하나 올려매고 전국을 무대로 맞짱을 들어다닌 지 30년이 조금 넘었네요. 가수 성환이라고 하고요. 한 3, 4년 전부터는 이제 아름다워라라고 하는 곡을 발표하면서 이제 트롯 가수로 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네.
0: 이제. 자기 노래는 딱 하나죠? 아름다워라.
1: 많아요.
0: 또 있어요?
1: 예.
0: 뭐?
1: 한 열 몇 곡 됩니다. 아까 이별 없는 사랑도 발표한 곡.
3: 저기요, 여보세요. 하나 알기도 힘들어서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소개 안 해요. 여쭤보시고.
3: 알았어요.
0: 번히트 원도로 가는 게 나아.
1: 네? 아니, 그럼요.
0: 10개 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야, 이거 하나 있다고. 요거 하나만 해도 기억 잘 해주세요. 네, 성환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1: 예. 알겠습니다.
3: 예. 일구행기
0: 부산사나이.
3: 인생 모인이 딱 하나로 가시잖아요. 끝까지. 예.
0: 여보세요.
3: 뭘 보세요?
0: 총 또 있어, 노래.
3: 어떤 거 있어요?
0: 5호선 여인도 있지. 로켓을 녹여라도 있지. 많아요.
1: 하나로 가세요, 그냥.
3: 잘한다.
0: 너나 잘하세요, 너나.
3: 잘한다, 성환.
0: 많이 컸다, 쟤 많이 컸어.
3: 아니, 머리만 크고 있어요, 지금.
0: 머리가 빵빵해지고 있어.
3: 지금 문자들이 신청곡들을 마구마구 주시고 계시는데, 저기 뭐, 그, 나훈아의 사랑이라는 노래도 주셨고, 저기, 사랑 아시죠?
1: 네.
3: 맛보기 이럴 때 다 맛보기 조금씩 보여주셔야 돼. 못 들려드리면 또 속상하니까.
4: 이 세상에.
3: 됐어, 거기까지. 자, 그리고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이건, 이분이 해주셔야겠다. 잠깐만.

0: 야.
1: 아, 요런 노래는 소주보다는 맥주가 어울려.
0: 네. 어, 두 분 행사 같이 떠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진영 씨. 요런 거는 지금 제가 진영 씨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성환 씨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진영 씨한테는 지금 그 방주현 씨라고 옛 가수분 계신데, 네네. 레전드신. 네. 그 당신의 마음이라는 노래.
1: 당신의 마음 그 노래. 네, 그 노래. 네. 그리고 점 하나.
2: 점 하나 찍고.
0: 점 하나를 찍고. 자, 요 노래를 좀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 아, 괜찮겠습니까?
2: 네네. 요 노래, 당신의 어. 마음, 네.
1: 아빠 찾으셨어요?
2: 바닷가 모래밭에 그림을 그리러.
0: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힘드시면, 네. 저 일구행기를 눈을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윙크를 한번 해요. 그럼 이분이 부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진영 씨한테 저희가 방주현 씨의 노래, 당신의 마음 신청곡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0: 점 하나까지 다 그렸어.
1: 네.
0: 똑같이 다 그렸단 말이야. 근데 못 그린 게 하나 있어.
1: 어떤
0: 그게 뭐야?
1: 네?
0: 그게 뭐야?
1: 다 그렸는데
0: 못 그린 게 뭐냐고.
1: 못 그린 거는
0: 가수가 얘기하잖아.
1: 채무 문제를 못
0: 채무 뭐 당신의 마음을 못 그렸대.
1: 아, 아, 근데 아, 형님 그 노래 아까 따라 부르신 건 좋은데
0: 네.
1: 그거 아 어디죠? 어디? 어? 아
0: 그래 그 노래 내가 거기서 내가 같이 왜, 해줬더니
1: 왜 이렇게 스타카토로 해요? 그냥 아 이제 아 이러니까 너무 끊기지 않습니까?
0: 그게 포인트야 포인트.
1: 아, 그래요? 거기 반주
2: 선생님이 근데 도와주셔서 좋았어요.
1: 어
0: 좋았어요?
2: 네.
0: 근데 저 성환이는 아, 비웃더라고.
1: 아 맞으세요?
0: 아 막 비웃었지 내가 하는 거야.
1: 아 이거 진짜.
0: 아니 왜 이 스타카토로 해야 돼?
1: 오, 개성 있다 개성 있다.
0: 니들이 방주현 씨를 나보다 더 잘 알겠니?
1: 그렇죠,
0: 내가 더 잘 알지?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2: 어, 어.
1: 네. 야, 이거 작품 있다. 이거 녹음하고 싶다, 따로.
0: 아? 이거 다 녹음돼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유튜브에 다 들어가 있어요.
1: 자, 돈 돌아지지.

0: 님께서 진영님의 찐팬 1인 추가합니다.
1: 야, 진영 씨 오늘 저 게이 탔네.
0: 그러니까요.
2: 네,
1: 찐팬 한 명 구하기 이렇게 힘든 건데.
2: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1: 좋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음악을 좀 아는 예지 아빠님께서 그거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프레드 머큐리보다 멋진 19 형님의 코러스가 아주 그 막걸리를 부릅니다. 비도 오는데.
1: 이거 칭찬이야 비난이야.
0: 2456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TBS 방송 외에는 듣지를 않습니다. 허리케인 프로가 너무 좋아서 잘 듣고 있고 저희 집사람이 이 고생을 해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성환 씨께 조용필 씨의 일편단심 힘들네요 요거를 신청을 하시는데 저희가 다는 못 드려드려도 이렇게 맛보기라도 좀 님 주신 밤에
1: 잠깐만
0: 저기요 여보세요 맛보기라도 하면서 좀 들려주세요 하지 뭐 바로 나오네 그냥 알아서
1: 머리에 다 있대잖아
0: 아,
1: 머리에
0: 좀 맛보기로 좀 해주세요 채소장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1: 짜자동짜
0: 여기 하나 더 해야 돼
3: 예

0: 스타카토 좋았어. 자,
1: 성환이가 네. 최고의 멋쟁이라고 저 문자 보냈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진영 씨 노래 잘한다.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0: 자, 성환 씨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웃고 즐기면서 네. 좀 긴장을 타셔야 되는 게 네. 지금 이제 팝송들이 막 들어와요, 지금. 넉넉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 그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타하고 노래했으니까 다 알겠지. 아, 모든 건 머릿속에 있는 거야.
0: 그래도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그린 그레스 오브 홈 조금만 해봐 주세요. 그린 그레스 오브 홈.
3: Your hometown looked the same.
0: 오, 멋있는데.
3: As I sat down from the tree.
1: 영국의 빵 형 같아.
3: And there to me is my mama in papa.
0: 됐어, 알았어, 됐어, 알았어. 오, 안 넘어가네, 이 사람.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네. 이 노래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Hot of the Gold. 요거 하모니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 그렇죠.
0: 지금 네. 제가 알기로는 하모니카를 들고 오셨는데
4: 아니 혹시 몰라가지고 네. 제가 늘 가지고 다니긴 다니죠.
0: 갖고 다니시는데 네. 그러면 야 요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1: 저거 그래. 처음 보네? 하모니카 그 지지대까지 가져왔어?
0: 그럼 얼굴이 크니까 잘 걸리네요. 막 하모니카가
1: 얼굴이 크니까 하모니카가 요만해. 네? 꼭 비스켓처럼 보여. 아니,
4: 원래 이 하모니카는 작은 거예요.
2: 아, 그치. 큰 네. 것도 있잖아요.
4: 이거는 19짜리라 그래서.
1: 그럼 김광석의 씨가 네. 노래할 때 하모니카도 그렇게
4: 네, 작은 이런 거예요. 19짜리 하모니카. 이거는 10cm가 채 안 되는
1: 아, 그렇구나.
0: 그냥 19라고 해요. 10cm까지는 하지 말고. 네.
1: 네. 그거 비싼 거예요?
2: 소리가 다른가?
4: 싸진 않죠.
1: 싸진 네. 않고.
4: 문방구에서 팔진 않습니다.
0: 보통은 하모니카 부르시는 분들이, 부시는 분들이 그 키마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A키, B키, C키. 네. 그렇죠. 다양한 곡을 소화해야 되니까. 그러면,
1: 야, 또 하모니카 도전해야 되겠네. 피아노 치기도 힘든데. 야.
0: 자, 그럼 요걸로 한번 갑시다.
4: 네, 오랜만에, 네. 아, 닐 형의 Hot of Gold 한 번.
1: 해보려고 정말로?
0: 네. 하모니카 참 김에.
1: 모든 게 머릿속에 있는 아저씨니까.

0: 정말 성환 씨 존경합니다. 네. 오. 뭐 하모니카 연주하고 기타 연주까지 해가면서 노래도 같이 하고 이게 힘도 들고 그럴 텐데 전 성환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타를 빠졌다고 하지만 네. 이 즉석에서
1: 그렇죠.
0: 그렇게 정말 즉석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노래한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그렇게 했을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1: 그리고 이제 하모니카가 또 호흡을 하면서 또 바로 끝나자마자 노래해야 그러니까. 되고 사실 그거를
0: 해활량도 네. 줘야 될 거고
1: 일구행디 1년 쓸 호흡을 다 하신 거거든요. 네.
0: 그 김광석의 그 노래도 이제 하모니카 반주가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0: 너무 아픈 사랑은 그렇지. 사랑이 아니었어.
1: 맞벌이 좀 해드려요. 해보라는 아니,
0: 그것도 할 수 있어요?
1: 아 그럼. 그대 떠나고 멀리.
0: 아 이게 전주부터 하모니카 가야 되니까.
1: 그렇죠.
2: 오 앞에 똑같아.
1: 뭐 준비한 것처럼 한다.
0: 준비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 해보달라는데.

0: 노래.
1: 와.
2: 야, 그 어려운 노래를. 자, 정말 대단한 성환 씨네.
3: 그러니까요. 와.
2: 새로운 발견이다, 성환에 대해서.
0: 간혹 한 번씩, 하모니카 곡들로 한 번씩 해야겠네요.
2: 아, 좋습니다. 네. 네. 다음 달에 나왔을 때는 작중하고 한번 네. 하모니카. 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네. 다음 달에 좀 성환의 아름다워라 할 때 꼭 좀 저, 파블로 PD. 그거 좀 잊지 말고 아주 완주를 한번 들어보자. 아 좋습니다.
3: 지금 성환 씨가 우리가 애드리브로 하는 방송이라서 네. 성환 씨가 지금 한 곡 거의 해주셨잖아요. 네, 네. 진영 씨 시간이 하나 없어졌어요 지금.
4: 아 괜찮아요. 뭐 좋은 거 들려주는 게 더 좋은 거죠.
3: 7281님께서 네. 핫 오브 골드는 순금인가요? 18금인가요? 하셨는데 가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0: 늘 말씀드리지만 네. 몇 기예요? 몇 기?
4: 도금이래
0: 도금. 순화합니다. 아, 예, 도금으로 순화.
3: 도금이에요. 예. 5405님께서 성환 씨는 사람이 아니고 AI인가 봐요.
2: 아, 맞아.
3: 툭치면 네. 나오니까.
2: 대단한 가수입니다. 예.
3: 양주수색대 1096님께서 노래도 잘하시고 정말 이쁘시고 모든 걸 가지셨군요. 부럽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노래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2: 양주에 지금 예. 비가 오기 때문에.
3: 잘 듣습니다 하면서 예쁘시다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진영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저 사람은 예쁘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간혹
3: 아,
0: 있어요. 왜? 간혹 있어요.
3: 아, 간혹 있어요.
4: 오늘 분홍색 예쁜 옷 입고 오셨네.
2: 지금 저 성환 씨하고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진영 씨가 좀 삐쳤어. 성환 씨가 이제

0: 팝송을 불렀으니까 네네. 한오브 네. 그
1: 골드? 도금 골드,
0: 순금 골드 말고 네. 어? 도금 골드 불렀으니까 네네. 진영 씨한테도 팝송 신청 들어온 게 있어.
2: 네네.
0: 다이아나,
2: 다이아나.
0: 오랜카야. 다이아나.
3: 그거 남자 노래인데. 남자 노래인데 괜찮겠어요 네. 그거?
2: 남자 여자님 이 노래 못 부른가요?
3: 아 아니 저는 남자는 남자만 부르는 줄 알았거든요.
4: 아 여자도 부를 수 있구나.
0: 어디 가, 소화가 되겠습니까?
2: 아니 저는 뭐 저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네 제 노래로 네 다이아나.
0: 야 대단한 가수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영 씨가 피아노 연주하면서 호랑이

0: 진영 씨도 어마어마한 아티스트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1: 아 네. 선생님이 특히나 다이아나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네. 두 번째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2: 다이아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0: 다이아 하나 사달라고. 여보세요.
2: 다이아 하나.
1: 선생님 하드 하나 사주세요.
0: 하로브 도금 골드.
2: 금이냐 다이아나.
0: 자 슈퍼 다이아나가 내가 노래 네. 나갈 때 지금 네. 막 찾아봤거든. 네. 그랬더니 연상의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래요.
2: 아, 진짜
1: 다이아나가요?
0: 다이아나가?
1: 어.
0: 다이아 하나 사달라는 뜻이 아니고 네. 연상의 여인이래.
2: 네. 아, 난 누구 이름인 줄 알았는데.
0: 네, 그래요. 연상의 여인이란 의미를 담고 있어.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어.
2: 뭐 숙이 누나 뭐 그런 느낌인가. 자 슈퍼비트님께서 이야 진짜 잘하시네요. 비오는 날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9043하느님께서 진영 성환씨 대단합니다. 시간 가는 것이 그냥 아까워 아우, 아까워 아까워 아까울 지경입니다. 고맙습니다.
0: 이제 3-4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2: 그리고 2456님께서 저는 잠깐만요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최일구씨는 누구와도 잘 맞춰가면서 진행을 어머나요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그 김태발 씨, 그 목요일에는 밤을 디스크쇼 이종황입니다. 이종황 씨, 그 누구와도 잘 맞춰가면서 얼마나 잘하시는지 너무너무 재밌어요. 친구 간의 대화 같아요. 친구 간의 대화. 우리 말 놓을까?
0: 얘들이 뭐, 친구들은 아니지만, 뭐. 아유, 니들은 좋겠다. 한 살이라도 젊으니. 아유, 얼마나 좋아.
2: 아유, 형님이랑 저랑 뭐 차이도 많이 안 나는데, 그냥. 대충.
0: 그래서.
2: 네?
0: 그래서. 66년생하고 66년하고 어떻게 네. 똑같이 가겠다 이거야?
2: 아니 60 넘으면 다 친구
0: 바꿀래 지금 그러면 나이를
2: 오 바꾸지는 않을래요?
0: 싫어?
2: 네 바꾸기 싫어요. 예.
0: 자 오늘 또 5월달

0: 성안의 아름다워라. 네. 멋지게 좀 한 시간 끝냈는데 어땠어요, 진영 씨?
1: 아, 오늘 아 좀 죄송하게도 진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서.
0: 아니요. 목소리가 한데. 약간 좀 약간 변질됐을 뿐이지. 아, 그 아우라는 여전했고요.
1: 아, 오늘 예. 또 함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었어요.
0: 라이브 뮤직으로 청취자들이 즉석에서 이렇게 신청한 노래들을 즉석에서 이렇게 연주하고 노래를 네. 해 준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2: 네. 그러니까 7740 님께서 제가 한 시간 더 연장해 달라는데 좀 남아 계실래요? 더?
1: 어떻게
2: 할? 두 분 남아 계세요. 알아서 하실게요. 우리 기술 감독님께서.
0: 여기 남아 있을 수 다음 프로가 있기 때문에.
2: 아, 뭐 갑자기 동시에 나가지 뭐 그냥.
0: 성환 씨는 어땠습니까?
3: 네. 오늘 늘 그렇듯이 즐거웠고요. 네.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 가득가득 하시기를 네, 기원 드리겠습니다.
0: 뭐 이렇게 저 가정의 달 행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웅변조로 해. 부드럽게 해야지. 아름답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아니,
3: 태바리 형님, 그 웅변 그 이후에 조금 다들 전염성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0: 하여튼 오늘 성환 씨 그 하모니카 이 가지고 오고 그러는 거 좀 처음 봤어. 네. 하여튼 다음 달에 성환의 아름다워라에는 그 김강성 노래를 한번 해보자고.
3: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0: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2: 이 형님 멜로디를 잘 들으면 새로운 곡을 쓸 수 있어요. 나 한 세네 곡 썼다? 이거 듣고? 가사는 똑같은데.
0: 알았어,
2: 너무
0: 알았어.
2: 아픈 사랑은.
0: 아유, 알았어.
2: 멜로디가 새로워. 쉽지 않아요, 이 멜로디.
0: 자, 그 노래가 상당히 어려운 노래예요.
3: 네, 어렵죠.
0: 너무 아픈 사랑이 지금 워낙 그 누구죠? 시인 어떤
3: 류근 시인.
0: 류근 시인의 그 노래 시를 가지고 작곡을 한 건데 그게 코드가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아.
3: 네.
0: G, D, E 이 세 가지만 가고 세 가지만 하는데
3: 정말 어려운 노래죠.
0: 네. 이게 뭐 16분 음표가 때때로 막 도둑이 출몰하듯이 막 나오니까 순간 방심하면 박자를 놓치게 돼 있는 노래거든. 근데 하모니카를 즉석에서 꺼내가지고 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저게 축축 나오겠느냐고 존경합니다 성환 씨.
3: 네, 감사합니다.
0: 아름다워라.
2: 네, 네. 지금 우리 그럼 최일구 형님도 그러면 이제 하모니카 곧 배우실 거예요?
0: 글쎄 저 뭐 비스켓까지 작은 거니까 네. 그냥 푸푸 불면 나올 거 아니야?
2: 피아노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0: 안 돼. 네. 피아노도 하기도 힘든데. 자 그러면 오늘 성환의 아름다워라 여기까지 하고요. 성환 씨, 진영 씨.
1: 네.
0: 자 오늘 고생들 했고요. 김태발 씨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끝곡은 파블로 PD가 오늘 성환이 너무 잘했다고 성환의 노래를 들으면 아름다워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4: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2: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1: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2: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TBS 교통정보. 오늘 서울 도심 특히 광화문 주변과 종로 쪽으로 오신다면 지하철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하던 대규모 집회는 행진으로 바뀌었는데요. 광화문을 지나 효자동 파출소까지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이 광화문 앞에도 두 개 차로를 막고 또 다른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창덕궁 이전부터 광화문 쪽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역 광장에서도 집회 중인데 역시 집회 후에는 서울역을 출발해서 숭례문을 지나 명동역 까지 행진하고요. 지금 종로는 종각역에서 흥인진문까지 양방향 차량 진입 못하게 막았습니다. 오늘 저녁 부처님 모신 날 연등회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행사 준비로 이렇게 전면 통제 중이고 저녁 6시에는 동국대학교를 출발해서 흥인진문을 지나 조계사까지 가는 연등 행렬도 하기 때문에 종로 외에도 장충당로 동국대에서 흥인진문 구간 통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디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 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TBS 교통정보.
3: 30도를 육박하는 뜨거운 햇볕 속에 고장차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부 순환로 월곡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가는데 40분이나 걸리는데요. 연희램프 조금목과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반대 성수대교 쪽으로도 연희램프 부근 1차로에 역시 고장차가 있고 올림픽대로 김포방면은 영동대교 조금 지나 5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여기 포함해서 잠실에서 반포까지 가는데 45분 넘게 걸립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여러 건의 집회와 행사로 통제 구간이 많은데요. 특히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길들과 종로 쪽으로 가신다면 지하철 이용을 권해드리고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의 행사로 종로 종각역에서 흥인지문 구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는 동국대를 출발해서 흥인지문을 지나 조계사까지 가는 연등 행렬도 진행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 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0: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3: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2: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오늘 서울 도심은 통제 구간이 무척 많습니다. 각종 집회와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의 행사로 종로 종각역에서 흥인지문 사이는 낮 1시부터 막았고요. 잠시 후 6시부터는 동국대학교를 출발해서 흥인지문을 지나 조계사까지 가는 연등 행렬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전부터 남산 2호 터널 입구에서 흥인지문 구간 전면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연등 행렬의 목적 지인 조계사 일대는 오늘 밤 자정까지 전면 통제가 계속되니까 지하철을 이용하시거나 다른 길로 멀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로의 통제로 율곡로가 혼잡합니다. 원남동 사거리에서 창덕궁을 지나 광화문 쪽으로 쭉 정체고요. 을지로 상가에서 을지로 입구 옆쪽이나 충무로역에서 명동역 쪽으로도 밀립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0: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지금 서울 도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렬이 진행 중입니다. 6시 15분쯤 동국대학교를 출발해서 흥인지문을 지나 조계사까지 가는 코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코스 구간 통제입니다. 남산 2호터널 입구에서 흥인지문, 흥인지문에서 종각역 그리고 조계사 앞길 전면 통제 중이고 지금 종로에 많은 인파가 나와서 연등 행렬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렬이다 보니 후미는 아직도 동국대학교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주변길 정체가 상당합니다. 특히 율곡로가 원남동 사거리에서 창덕궁을 지나 광화문 쪽으로 길게 정체고 퇴계로는 명동역에서 퇴계로 4가 쪽,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퇴계로 2가 쪽, 북한산 상거리에서 남산 2호 터널 입구 사이는 양방향 모두 정체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0: 어, 잠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0: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0: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2: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3: TBS 교통정보.
4: 주말 정체에 심했던 서울시내 도로들 이제는 소통 상황 많이 좋아졌는데요. 서울 도시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15분경에 동국대학교에서 시작된 연등 행렬, 흥인지문을 지나 조계사까지 가는 코스로 이어지는데 워낙 많은 인원이 행렬에 참가했기 때문에 행렬의 후미그룹이 이제서야 장충체육관 앞을 지났습니다. 이 때문에 장충체육관에서 흥인지문 구간과 종로 흥인지문에서 종각 구간 그리고 조계사 앞길은 전면 통제 중입니다. 종로의 우회길인 율곡로가 오늘 오후 내내 정체가 심한데요. 지금도 원남동 사거리에서 창덕궁을 지나 광화문 쪽으로 긴 구간 정체 여전합니다. 행렬의 목적지인 조계사일 때는 오늘 밤 자정까지 통제가 계속되니까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의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0: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0: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횡단종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로 고가차도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 하부 경찰청 앞 교차로 시청에서 충정로 방면으로 직진이 금지됐고요. 아리스본부 앞 교차로 서소문로에서 청파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가차도가 전면 통제되면서 고가 하부도로는 운영되고 이 공사는 오는 7월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5: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4: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이제 슬슬 에어컨 준비를 합니다. 이미 자동차에서는 에어컨을 켜고 있죠. 세상은 언제부터 에어컨을 사용했을까요? 에어컨의 시작은 뉴욕의 한 인쇄소입니다. 인쇄소의 여름은 습기와 무더위 때문에 종이가 울어서 깨끗하게 인쇄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에 습도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부탁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1902년 7월에 에어컨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의 이름, 윌리스 하빌랜드 캐리어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번조비 You Give Love Bad Name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여러분들 다 에어컨 사용하시죠? 궁금해가지고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식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더 꼼꼼히 찾아봤더니 1902년 7월에 우와 그럼 100년, 120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에어컨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군요. 이거를 개발한 사람 이름이 캐리어라고 하네요. 윌리스 하빌랜드 캐리어. 이 캐리어가 지금 상표인데 제가 알기에 뭐 LG, 뭐 삼성, 그다음에 뭐 도시바, 히다치 뭐 많은 상표들이 있는데 캐리어가 제일 싸요. 제가 설치를 해봐서 아는데 성능은 뭐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뭐 싸긴 제일 싸요. 아무튼 제가 예전에 음악학원을 했을 때 방이 한 열 몇 개 있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캐리어가 제일 싸서 설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에어컨 준비하셔야죠. 실외기 그 창문 꼭 열어놓으시고 에어컨 관련해서 재미난 에피소드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Three Doors Down, Here Without You. 이어서 보니 타일러, Holding Out for a Hero.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3984님, 순디, 저 예전 회사 다닐 때 앞 못 보던 분들을 위한 행사 있었는데 그분들 앞은 못 보셔도 점자로 되어 있는 한자는 틀림없이 정확히 읽으시는 것 보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이겠지요.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이날 방송분에 제가 여는 말이 그 브라이오 점자에 관한 그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를 훈맹정음이다 이렇게 여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들으시고 사연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 덕분에 저도 보니 타일러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그 영화 그 OST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영화 제목이 지금 기억이 막 가물가물한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혹시 이거 OST 영화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좀 샵 0951로 사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산 멋쟁이 준님, 순디 권순우님 반가반가, 힘든 작곡가 태발님 반가반가. 그 김태현 작곡가님 나오셨을 때 보내신 거구나. 김태현 마흔쉰 신청합니다. 네, 이 김태현 씨의 마흔쉰은 조만간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연 주신 분들 고마워요.

주주 클럽 나는 나. 아유 이 노래도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저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저 충격을 받았던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노래를 공중파에서 자주 볼 수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반가웠고요. 두 번째는 노래를 굉장히 일부러 성의 없이 부르는 듯한 원래 가수들이 이제 발음 뭐 똑바로 해라, 호흡 똑바로 쉬어라, 발성이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주클럽의 이 노래 들으면서 제가 이런 또 새로운 어떤 기법, 새로운 어떤 이런 유형의 보컬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보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성의 없이 일부러 그렇게 부르는 듯한 게 굉장히 자유롭고 또 어떤 굴레나 어떤 이런 거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런 약간의 락 정신도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4424번님 아유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자우림입니다. 매직 카펫 라이드.

0: TBS 캠페인.
1: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봄철.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울창한 산림도 산불 한 번으로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되고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인간의 수명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자연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산에 가야 한다면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하지 말고 불법 취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작은 산불이라도 발견한다면 즉시 119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신고합니다. 만약 산불과 맞닥뜨린다면 계곡이나 큰 바위 근처로 대피하세요. 산불을 막는 방법.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Imagine Dragons Believe, Audio Slave, Like a Stone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이, Believe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게 CF로도 많이 나오고 참 길거리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는데 이 노래를 부른 밴드가 Imagine Dragons입니다. 6080님 잘 들었습니다. 또 7373번님 권순우의 새벽공감 출석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0511번님 권디는 지금 뭐 하세요? 아참, 파랑주택 135에서 보내주신 선물 중에 대나무 칫솔 아까 우리 딸내미가 써보더니 좋대요. 고마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파랑주택 135 그 친환경 세트 받으셨군요. 그 안에 대나무 칫솔이 있나 보네. 아,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써봤는데. 잠깐만. 황 PD님, 이거 제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사연을 보내야 되나? 아, 이분들도 나한테 좀 하나 보내주지. 대나무 칫솔, 부러운데요. 네, 여러분들 사연 고마워요.

레인보우 신스 유 빈 건. 이어서 신데렐라 쉘터 미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신데렐라 이 쉘터 미는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그때쯤에 참 많이 그 카피도 하고 공연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한 20년, 30년 만에 들어봅니다. 이 보컬이 탐 키퍼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 지금도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세요. 입이 엄청 크고 우선 믹 재거 그다음에 그 신데렐라의 탐 키퍼 그 스티븐 타일러 그 세 분이 그 미국의 3대 입이라고 그런 얘기가 농담이 있었습니다. 문게이저님, 쏜살같이 시간은 흘러가는데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라는 말이 TBS의 궁색한 처지를 지켜보면서 증명이 되네요. 야, 이 문계이저님이 가끔 이렇게 진짜 주옥 같은 사연을 보내주시거든요. 아, 문계이저님이 누구실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계이저님 그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한잔 살게요. 저랑 술 한잔 하시죠. 하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들고 나갈게요. 그래서 이 속뜻이 무엇인지, 이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문계이저님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면, 꼭 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곡 듣겠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 Born to the Run.

브루스 스프링스틴 Born to Run 들으셨습니다. 원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었던 노래가 그레이엄 내쉬의 프리즌송을 좀 듣고 싶었는데 문게이저님 사연을 좀 읽다 보니까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 전달이 되는 우리 노래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게이저님 저희와 같이 힘내시라고 전인권 우리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 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에스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엄마 빨리빨리.
5: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4: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5: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뒤집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4: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5: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4: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6: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겨냥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예춘연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오고 어찌 업어요.
0: 얘야, 그저 대양 발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TBS 교통정보 휴일 아침 서울시내 현재 기온이 벌써 19도입니다. 한낮에는 28도까지 기온이 더 올라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햇볕 뜨거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각 서울시내는 한산합니다. 어제 각종 집회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의 행사로 통제 구간이 많았던 서울 도심도로들도 지금은 불편 없이 지나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조계사 앞길 중광역에서 안국동 사거리까지는 양방향 한두 개 차로씩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인 전통 문화마당 행사

오전 11시부터 열리기 때문인데요. 도로통제도 오전 9시부터 오늘 밤 자정까지 종각역에서 안국동 사거리 구간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수교 뚜벅뚜벅축제로 오늘 오전 11시부터 잠수교의 차량 진입도 막을 예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종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 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2: TBS 교통정보. 오늘도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햇볕 뜨거운 한낮이 될 전망입니다. 한낮에는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더라도 장시간 실외에 있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씨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되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점차 내려갈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들은 소통 상황이 좋은데요. 공사하는 곳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면은 유진상가 부근부터 홍주문터널 입구까지 1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공사 중이고 반대 성산대교 방면도 역시 국민대램프에서 홍주문터널 입구까지 1차로를 막았습니다. 동부외산도로 성수대교 방면은 성동교 부근 맨 끝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계사 앞길이 통제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전통 문화마당 행사가 오전 11시에 시작되는데요. 도로 통제는 잠시 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조계사 앞길 종각역에서 안국동 사거리 구간 전면 통제할 예정이고요. 이 통제는 오늘 밤 자정까지 계속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로 오늘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잠수교의 차량 진입을 막습니다. 잠수교 위에 반포대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각 고속도로들 아직까지는 소통상황이 좋은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사고 있습니다. 장수나들목 이전부터 소래터널 쪽으로 정체가 심한데요. 소래터널 부근에 버스 관련 사고 나서 소방차와 구급차 여러 대가 출동한 상황입니다. 현재 1차로와 2차로 2개 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